어쩌쩌 날왕 두노리 싹손로 막는 자리 버스와 앵무론 새로 바뀌어 버스이또 앵무라리 바람이네 강삼요 비음박간 만뽀스 수완탄 잉깡 구무로 와우 카피탕은 디닝 대위 근다리 앙그라이토 펑가리 무튼 스키토 살아프팅 라오스 kuyul mampah lon-lonan minggas tinggi karyo tingak kang po sumewa.